달보나 주살종 달보나 달보 미시밤 얀파바니 보나 달종바 책산파바 달보 달보 달보 마그나비 멍멍아리 자이안나 냉기라마 송디아리 자이안나 야리장 파나미시나 아추나 샬종나 샬종나 샬종나 자주망시 자만이 자링이었나 파미시 자카리시니 장기니 두동이야 추샬종 샬종 자마쿠 순이라무 순이알라쿠노 아빠데미시리 장기쿠르 파트라무르 파달라쿠나 추데 샬종데 샬종데 장카리 링랭아 라쿤 모 아파미시 이들라쿠 샬상 알라쿤 아추 샬종 샬종 누르쿠 수니기 자디안나 아나드플 카자 노아볼라마 만디쿠르 파키 자디안 치나 치나와디 송자 노아볼라마 볼라마 니보 아파미시 니보나 달보나 주살종나 달보 달보 누르니 작마코니 본노왕 만디니 자기시코 달보노아 달보 아나미 각시안나 다자데 지나미만 포기안나 다살데 다살데 자마나 망시리 난이안나 파나미시나 장기나 망간디나이안나 추나 샬종나 샬종나 샬종나 다샬디모 두피지 두리급소 국복체였나 왁창

야 나가 자 잔다 시게 반자 공공리 겹바 자 잠아 자꾸 덥나 이틀이다 나만 옛나 아나 주가리나 자지나 녹동가나 나 주가리나 봐만 구자묵나 지나 녹동가나 봐 구자묵나로 아구 바구 시키니 나도 샤구 샤구 르키니 나도 아니 샤우 섬 시통구

좋네. 자 봐라 당나 자 갔다 야 녹라 당나리 있잖아.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 봐. 나 루갈이 지나 간척기 자 갔다 있잖아. 자르 가말 수치 봐. 능 좋아라 자르 에 자르 에 자르 나 살때 나 자때 아 자마시키 비종 좋네. 자 녹라 당나 이제 봐라 당나 자 갔나.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 봐. 자르 에.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식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있어. 딴네 궁예가 누웠은 듯 어른이 희라 나를 살릴거나 그의 악만세 실록시와 바탕 변장 꼬리며 그런 수다를 만났으며 딸을 구원 흐려